0: 없어. 예상이.
1: Yeah. 2025. 하하.
0: 뭐야?
1: 죽인 노래 하나 만들어.
0: 기가 막힌 노래가.
1: Telepathy's the call.
0: Can you feel the vibe? Happy that we stay alive.

있는지 모르는 하루,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.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, 회사 얘기,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, 웃긴 얘기,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,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.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.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, 웃으면서 누워

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나 봐. 이게 뭐야? 결국 이렇게 될 거면서.

mistake 술인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it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's why it's called

건 좋았지만 남겨진 건 진실한

그저 흘려보내자 멀리 과거 속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오늘이 있잖아 슬픔 따위

0: 시계 1,000원, 한 개는 300원. 네?
1: 할머니, 왜 천원어치가 더 비싸요?
0: 그러냐? 그럼 내게 줄